shake it up, shake it up, shake it up. Shake it up, 수근진가 가슴봐. 안달아, shake it up, 수근진가 가슴봐. 안달아, shake it up, 수근진가 가슴봐. 안달아, shake it up, 수근진가 가슴봐. 수근진가 가슴봐. 수근진가 가슴봐. 수근진가 가슴봐. 수근진가 가슴봐. Shake it up, shake it up, shake it up, shake it up, shake it up. 수근진가 가슴봐.